언니, 수라히니에는 뜻해. 엘자파디에 비야, 오비디 코세 에프오비무, 아나자지가 코코비, 에노나 오비 코코우누예. 나와 우마 엘자파디에 니무 드로, 세네나 포 딘지 티엔티. 아브라 오베피엔 오베토나 우냐디에 니나, 어토디 오웨니나. 나 어디 고쳐 에프오노. 에노 나미 수면 우 세메 프리사브레이. 세메 프리사브레이 안시에 시에 미후아. 아 셈베 바데비. 오, 오, 오.

저들 양말냐고 보소 바히바 양말와 쌈바를 맞소 어느 날 내려와자 어미니는 찾아놓자 양미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야수마 내 친인은

0: 저번 저번 영만의양고포스 이바히마 양보와 쌈바를 맞소 환영 어느 나라를 하자
1: 어미는 찾아내고
0: 양대 바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친인은

0: 살리지라. 마연 반장 왔어. 미리 우리가 좋아해야 돼. 쏘네. 에프라스 사람들 탓한 눈이 없냐 이 미리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타그르나 돈자이. 나예 나코포가스야이. 아. 미리야. 어파타. 미리야. 어파타. 워디야 야네카케. 파하우냐 돈다비. 내 반장 아미야. 와피야피야. 얘네들 왜 나만 싸웠어냐. 와피야.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르나카. 와야 무노코미냐. 담바라마. 에이. 담바 무노노. 로히바사. 디바. 라이토루와. 에이. 에이. 우리 아빠 왜 야네 카시에. 아저씨 와네 카시. 에토폼. 에토폼. 와우 더 토폼. 야네 카시. 우리 아빠. 야네 카시. 와우 더 토폼. 다치네나. 와쿠네 디 쿠안쿠. 아야 야네 카시. 아야 야네 와. 에토폼. 에토폼. 우냐 아빠. 소. 제. 제. 제. 제. 我家家把我放你呀，我把我自己，我努阿巴马的我来说，没啥子那边的人，我不能，没你啊，啥嘞？马呀，你呀的，马呀，我那不听，两方的怎么能打呢？马呀，放的怕不完了，是不是？两方的我不听的怕呢？三三五六，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 哎呀！哎呀！哇哇！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
1: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자, 나의 안녕하이. 자, 우리 제우 소리 안녕이야. 내 메카 처리사. 어버는 버는 사카와. 내 메카 처서 얻는 사카냐 쿠베니와. 에사사 워웨이 온 타타보. 我要你别别别我要放眼神一口那你要的不是不是出你那的事哎呀你要哭怕你也看看咱都没别的我好怕那我妈你要怕那我就叫我那我就命叉好的你你要没看清你那的事哎我给你吞用哎我要的佛吞用哎我给你吞用吞用没我那个事看清的事